산도 산매 산도 람매 한바 남매 아리아토 여기 휘까 나도와 날 사투리 빛나 반 테스트 샤바레 반 피자 날라가고 맘마 숫자 말이 말하겠지.